0: 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이진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수다방 주제는 우리 앞에 이제 건강한 스푼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꼬리표를 하나 달아서 오. 시작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끝을 못 낼까라는 주제로 이어서 반박하는 오. 내용들로 한번
1: 오. 네. 오, 신선하다 좋네요.
0: 네. 네. 네, 시작은 잘하는데 끝 못 내는 것들 너무 많은데
1: 제가 아까
0: 자, 뭐가 있죠?
1: 질문 주시죠.
0: 아, 질문이요. 자, 일단 헬스, 영어 공부, 다이어트, 그다음 뭐 악기 배우기, 네. 네, 뭐 유튜브 채널 다들 한번 계속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연장 못하는.
1: 그리고
0: 네, 뭐
1: 결혼?
0: 그거는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2: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1: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인데, 어우, 저 어떡하죠?
0: 아, 요새 팥뿌리가, 좀 일찍 돼요.
3: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0: 네. 저는 주변에 이제 저희 이제 40대 초반인 친구들도 있는데, 30대 후반도. 전체가 하얀 백발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게 스트레스.
1: 본인들의 스트레스죠.
0: 네.
3: 요즘 시드니에 많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헬스장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많이 엄청 근데 많죠.
3: 네. 엄청 많은데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했는데 알았어요. 오. 이유를.
0: 그거 생태가 있어요.
3: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도 끊어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1: 그렇죠.
3: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3: 대부분 그리고 6개월 그래요. 1년을 간대. 네. 1년 끝났대. 또 1년 끊는데.
0: 네, 네.
3: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1: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죠.
0: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헬스장 한 군데는 멤버가 1,500명이에요.
1: 와.
0: 근데 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무리 싸게 측정을 해도 그러면은 근데 그 헬스장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외관상 보기에는 근데 멤버는 1,500명이에요.
1: 와.
0: 저는 그거 보고 나서
3: 앉아서 보는 거네.
0: 네.
1: 커피를 할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 내 말이 내 말이.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500명을 모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은 저희가 보게 됐었고.
1: 네. 근데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못 내는 것. 물론 시작하는 것도 능력이고 힘들긴 하지만
0: 네.
1: 끝을 내는 건 더 큰 능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고.
3: 근데 꼭 끝을 봐야 돼요?
0: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정해진 것들은 끝을 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네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왜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1: 네.
0: 얻는 가장 좋은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1: 많죠.
0: 네. 일단 뭐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 내 스스로의 자신감. 물론 이제 건강도 챙기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어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는 것이 사실은 또
1: 사실은 그게 다죠. 결과는. 네. 뭐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지만은 네. 과정에서 얻는 게 엄청 많잖아요.
0: 맞아요.
3: 아까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0: 네.
3: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과 만남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때 절교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0: 맞죠?
3: 네. 근데 요즘은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0: 둘 다 그렇죠. 절교는 옛날에 많이 들어봤고 손절은 최근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3: 손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1: 이것도 주식 용어네요. 익절, 손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
3: 아 요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0: 자, 손절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손
1: 손자야
0: 절
1: 절해라.
0: 네.
3: 네.
1: 근데 아니, 왜 용어가 왜 바뀌었을까요? 절교에서 손절로?
0: 절교는 저희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때 나 이제 우리 친구 안에 절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손절은 그래도 조금 성인이 되고 나서 쓰는 단어 아닌가라는.
3: 요즘 손절은 뭘 많이 쓰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할 때 뭐 카톡에서 다 지우기, 페이스북에서 다 지우기 이걸 네네. 손절이라고 얘기한대요.
0: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봐야겠네.
1: 그러게.
0: 손절. 네.
3: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잘라낼 이유가 있냐라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1: 네.
3: 사람을 잘라낼 이유는 없다.
1: 없죠.
3: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멀어지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일부러 잘라내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많이 손해를 끼친다.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럼 더 멀리 해야죠.
1: 그러니까
3: 더 멀리 해야죠.
0: 손절 되는.
1: 어디에 계신 저 어디에 있는 절이죠? 네.
0: 거기 다 알디스님 계세요.
3: 아, 그리고 아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보는 거 영어 공부. 아.
4: 왜 한숨이지?
1: 이거 사실은 영어는 끝이 없지 않나요?
3: 그러니까요. 네.
0: 이게 그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하이파이브라는 또 교민 아, 라디오 예, 예. 방송 있잖아요.
1: 해미 해미.
0: 그, 네. 그걸 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짤이 그거였어요. LA로 어학연수를 와서 어? 영어를 배우면은 어떤가.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되게 현실적으로 네. 시드니에 어학연수 와서 한인타운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랑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1: 네. 맞아 맞아.
0: 왜냐면 LA 가서 약간은 뭐라 그러죠? 우리끼리 얘기로 broken English가 많이들 그렇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네, 그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여기서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여기서 영어 배우면은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0: 중간에 중국어나 일본어 끼어들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언어는 사실 한국어도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도 끝이 없는
3: 그렇죠.
0: 네.
1: 그럼요. 어렵죠.
0: 손절도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으니까.
1: 그리고 또 많이 하던 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말하는 거죠?
0: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다.
1: 보는 거는
0: 아 보는 그렇죠. 보는 것도 끝이 없어요.
3: 보는 것은 끝이 없지. 끝이 낼 수 없지.
0: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날 때까지 한번 넘겨보자라고
3: 참
0: 하는데.
3: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네.
1: 왜 이렇게 다양한지.
0: 아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거는 드라마는 끝이 있잖아요.
3: 그렇죠.
0: 지금 최애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1: 어? 네. 드라마 좋아하시는구나.
0: 아, 왜냐면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보든지 그런 데서 이제 지식을 얻고 좀 이런 거 배웠는데 네네.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강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저는 최근에는 드라마 보면서도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그 예전에는 작가분들이 상상력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고 네? 그런 창의력으로 그런 그 소설들을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현장에서 있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의 그치. 경험을 네, 실제 네. 드라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1: 네,
0: 각본도 하고 조금 각색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뼈에다가 살을 좀 붙여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핵사이다로 본 게 참교육. 보셨나요?
3: 네, 봤습니다.
1: 짤만 몇 개 봤어요.
3: 난 끝까지 봤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 아주 속여서.
0: 못 멈춰요.
3: 박수를 하면서 더 때려라! 더 때려!
1: 아니, 자리 좀 띄워야 돼.
0: 아니,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로요.
3: 그냥 그 촉법.
0: 맞아요.
3: 소년들의 그 놀리는 그거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0편의 에피소드니까 그 10가지의 빌런들이 나오는데
3: 진짜 애들 빌런이야 애들.
0: 네, 초대박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1: 그게 어떤 시대에 있을 법한 거죠?
0: 있는 내용들이죠.
1: 실제 있는
3: 있어야
1: 것들.
3: 되는 내용인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있는 내용이고 참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고.
1: 없죠.
0: 그래서 제가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여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야 참교육 보니까 너 생각나더라. 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형 진짜 그게 있으면 우리는 다 감옥 가.
3: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야, 내가 신이 그 저기 화진으로 한번 들어가 줄까? 네, 그 주인공 이름이 나화진이거든요.
1: 네, 네, 네.
0: 아니 그 정도로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3: 그 사람이 김무열인가 그런데
0: 맞아요.
3: 저는 걔를 쇼으로 본 거예요.
0: 아.
3: 달리기 하는 애가.
0: 그렇게 듣고 나니까 달리, 비슷해요. 네.
3: 달리기 하는 애가 저기에 나왔어?
1: 오.
3: 남편한테 열심히 설명했지. 아니 그 후원
1: 저보고,
3: 많이 하는 많이 하는 가수 시험
1: 알죠.
3: 그 사람 시드니 올림픽도 왔어. 아 시드니 달리기 마라톤도 네, 왔었잖아요.
0: 네.
3: 근데 드라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드라마 끝나고 사실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아 다음 주는 뭘 하지? 이런 허망함이 오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허수아비라고. 이 제목은 허수아비고요. 그게 뭐 소재가 뭐냐면 살인의 추억.
0: 저 봤어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보다 끝까지 못 봤어요.
3: 저는 그 끝까지 보면서 참 그때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0: 맞아요.
3: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0: 네.
3: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죽인 거야.
0: 거기에도 참교육이.
3: 어쨌든 그래서 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 저도 되게 많이 예, 재밌어하고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드라마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낸다고 했는데 네. 드라마는 끝이 있잖아요.
1: 끝이 있죠.
0: 네, 어. 있죠. 왜냐면 종결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참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그 여운이 있어요.
1: 아, 그러면 2편 나와요.
3: 모범 택시처럼.
0: 어, 2편, 아 맞네.
1: 2편 나오고 3편 나오고 끝을 못 내요.
0: 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그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어쨌든 방영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톱을 다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3: 아,
0: 사람들의
3: 얼마나 창피해.
0: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이렇게 약간 고구마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3: 불링이 있겠죠. 네. 있겠죠.
0: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공통적인 주제, 약간 쉬쉬했던
1: 네네. 네,
0: 그런 것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3: 저는 그 참교육을 보면서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속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는 엄마.
0: 맞아요.
3: 내 그, 자식은 이렇게 하지 맞아요. 마세요. 막 이런 엄마.
0: 우리 남편이 화났어요.
3: 그러니까.
0: 아 그거 달빈님 보셔야 돼요. 네. 진짜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고요.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분들 그 악역했던 그 배우들
1: 네네.
0: 그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1: 어떻게?
0: 아니 근데 빌런 연기를 그만큼 잘하신
1: 그러니까.
0: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댓글이 달린 게 평상시에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3: 그 맞아 그 정도야.
0: 네, 그 정도로 진짜로.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거 보면서 자기의 연기에 대한 그래도 그 몰입도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거니까
1: 네.
0: 욕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영악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아 진짜 그분 보면은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화가 날 정도로 너무 맞아. 잘하셨다라고 해서.
3: 네. 근데 전 이 드라마가 좋았다고 느껴진 게 하나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혹시 저게 내가 아니었을까?
0: 맞아요.
3: 라고 경각심을 준다 그러면 정말 잘 만든
0: 맞아요.
3: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군요. 네. 저도 짤만 보지 말고 한번 찾아볼게요.
3: 네, 네 그러세요.
0: 그러면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드라마 한번 보고 오, 오시죠.
1: 좋죠. 네. 누가 사주죠 네. 커피를?
0: 오늘은 폴킴이.
1: 아 예.
0: 네, 네.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1: 커피
0: 오겠습니다.
1: 커피 한잔 할래.

0: Alive 90.5.
1: 네, 커피 한 잔 하고 오셨습니다.
2: 아주 좋네요. 에, 달달하다. 에, 네,
3: 저희가 금요일 아침 커피.
1: 그렇죠. 네, 너무 좋죠. 커피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시작하는데 왜 못 끝낼까 그러다가 지금 드라마 이야기까지 갔다.
2: 드라마는 못 끝내는 걸로. 네.
3: 아니 근데 드라마를 예전에는요.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면서 욕하면서 봤잖아요.
2: 그럼
3: 그 다음에
2: 대부분이죠.
3: 뭐가 나올 거야. 근데 요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전엔 진짜로 작가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런 드라마를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엔 작가분들이 만약에 판사 드라마 변호사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은 판사님들하고 같이 일촉 매번 같이 동행하면서 맞아,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으면서 그분의 마인드로 한번 살아보게 하면서 네, 글을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판사들이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변호사님들도 안 괜찮아요라고 그랬다가 본인이 본인 걸 쓰세요.
3: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쓴 사람 있죠. 네네. 진짜 잘 썼더라고.
1: 그게 악마 판사. 그 다음에 그 함무라비, 미스 함무라비. 그 다음에 판사 드라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 판사분이 은퇴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작가로 본인이 데뷔하시면서 쓰시는 그 드라마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속된 말로 미쳤어요.
2: 그러니까 현장감이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3: 그 작가님이 판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내가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대요. 맞아요. 시작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김은희 작가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이제 그 스크립트를 보내주면서 제가 이걸 때려치고 판사직을 때려치고 드라마 작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떨까요? 라고 그랬더니 김은희 작가가 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크를 해가지고 이거 좋아요 이런 것 많이 쓰세요 딱 하면서 딱 한 줄이 왔더래요. 보통은 하겠네요.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판사 그만두고 네. 했대요.
1: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한 그 여자 변호사님이 이제 뛰어드신 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세요.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많으니까. 케이스도 많고 약간 사이다 느낌도 이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로 고구마 수백 박스를 넣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작가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제가 그냥 제 거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 보면서 기대된다. 그런 생각도 했던. 근데 미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드라마에서 요새는 그런 여운도 많고 배우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은 그냥 웃고 넘기고 그랬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그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2: 그럼 참교육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1: 참교육을 배웠죠.
3: 네, 찾았어요. 그 문유석 작가로 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프로보노.
1: 아, 프로보노. 네, 맞아요. 네.
2: 아, 들어봤어요, 프로보노.
1: 그분 근데 대법관까지 하셨다 은퇴하셨어요. 부장판사 하셨다 은퇴하셨어요.
3: 부장판사인데. 그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습니까?
1: 유퀴즈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만화를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둘리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속된 말로 옛날에 노래 부른다고 하면 딴따라.
3: 네. 그렇지. 만화하면 만화쟁이가 됐었죠. 예,
1: 그래서 안 돼 했는데 이제 이분 말씀은 만화를 못해서 그거에 꾹꾹 눌려 살아서 했던 게 이제 법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
3: 그런 사람이 나는 제일 부러워. 그냥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야.
1: 근데 그 재밌는 거는 법대 들어가고 나서 대법 그 부장판사까지 되셨는데도 만화가가 여기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만화보다는 또 이렇게 글로
3: 드라마
1: 쓰고.
3: 작가로.
1: 근데 또 요새는 드라마가 다 웹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2: 맞아요.
3: 그렇죠.
1: 그거를 지금은 이제 만화보다는 또 이렇게 글로
3: 드라마
1: 쓰고.
3: 작가로.
1: 근데 또 요새는 드라마가 다 웹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2: 맞아요.

0: 최고 전문가를
1: 전문가들이었나?
2: 뭐 예. 사회 통념상
0: 맞아요. 그게 좀 이렇게 된 거죠.
1: 노름쟁이 뭐 이렇게 쓰죠. 술쟁이,
0: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1: 그렇지. 마약쟁이 뭐 이렇게.
0: 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쟁이라고 한다.
2: 겁쟁이는 겁의 전문가인가?
1: 그러네요.
2: 겁의 최고 전문가 겁쟁이.
0: 네. 아 갑자기
2: 네 아니 이런 뭐, 수다도 시작하니까 끝을 내기 어렵네요.
0: 네 아이고 네. 네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달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감기약은 7일 그다음에 감기가 걸리면 일주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 어떤 편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어떤 거는 10분 만에 또 시작을 하는데
1: 그렇죠.
0: 또 어떤 거는 사실은 10년 동안 머릿속에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다가 시작 못하는 것들도
2: 아까 말씀하신 판사님의 만화가
0: 네 그거는 뭐 20몇 년에
1: 20-30년을 네. 묵으신 거죠. 예.
0: 근데 또 그만큼의 숙성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1: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저도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시작을 잘 못해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돼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거의 끝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1: 그렇구나.
2: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지.
0: 아니 그게 끝맺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1: 아니 그럼 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신희준은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었었어요?
0: 저요? 아 이거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3: 오.
0: 근데 어렸을 때 다 대통령이 꿈이에요. 뭐
1: 아니 그러니까
0: 가수가
1: 뭐 꿈인 거잖아.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달디. 그래? 저는, 달디는 꿈이 네. 뭐였어요?
2: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자유분방하게 우리 동기들끼리밖에 없으니까 2학년 되면은 딱 첫날에 복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0: 아 군대 갔다 온.
2: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수업을 2학년부터 들어야 되는 복학생 형들. 갑자기 수업 시간에 첫 수업 시간에 자 수업 끝나고 전부 지하실 어느 강의실로 집합. 뭔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갔죠. 그때부터 이제 뭐 꽝꽝 하면서 이제 분위기 잡고 뭐 꿈과 희망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보라 그러고 뭐 자기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장래 희망이 뭐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전 정말 그랬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원이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꿈이라고 순수한 마음을 얘기했는데 아 원하는 답이 아니었나 봐요.
0: 네. 우리 그러면 수우 DJ님께서는
1: 만화가게 아줌마.
0: 아, 근데 있어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어.
2: 그거 아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호 아줌마라고.
0: 아, 호.
2: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건데.
0: 아니, 죄송해요. 이미지가 있었어요.
2: 이렇게 작아졌다가 벌어지는 이런 탐험 만화인데
0: 네.
2: 만화빵 잘 어울려요.
1: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는 만화가게를 못했는데 우리 달디는 만화가게를 했단 말이야.
2: 아스트라 만화빵 있었죠. 예.
1: 그 주인이세요.
2: 제가 예, 한동안 관리를 했었죠.
1: 내가 한동안 예. 책 많이 빌려다 봤죠.
2: 저는 사실은 아까 신희준 말씀하실 때 드라마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1: Me too.
2: 고영석, 이현세 이분들이 이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0: 네네.
2: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 그림 그리는데 정말 천재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을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따로 있대요.
0: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유명한 분들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하고 문화생도 있고 한데 그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만화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되게 우러러봤습니다. 그분들.
1: 저는 제가 호주에 온 계기가 만화였잖아요.
2: 호주가 나왔어요?
1: 미스터 블랙이라는 만화에 그 예전에 영국에서 추배당해서 온 그 귀족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복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활한 그 초원과 양떼들과 이런 게 만화에 나왔었는데 난 꼭 호주를 가보고 싶다라는 와. 꿈이 어려서 있었어요.
0: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 그것도 말 되네.
2: 복수를 했나요?
1: 잘 모르겠네.
2: 아직 시작은 했는데 끝은 못 낸 걸로. 네.
0: 아니 또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시작을 네. 할 수 있는 게 또 창업도 있었잖아요.
2: 창업.
0: 네. 제가 요새 이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창업에 대한 방법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서
2: 네네네.
0: 우리 달디님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플랜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준비해서 가는 형이 있고 요새들 많이 쓰는 게 이제 린 스타트업.
2: 그렇죠.
0: 말이 많이 들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뭐

0: 그러죠. 이렇게 일단
1: 저질러.
2: 네, 일단 하는 거. 예, 네, 일단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고. 네. 디자인 띵킹이란 게 있어요. 디자인 띵킹이 저희가 흔히 아는 애플.
1: 애플.
2: 예. 네, 그 예를 드는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또 창업론이 있고 요거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저도 여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거는 다이슨 같은 청소기 이런 건데 남들과는 네. 좀 다른 디자인으로 해석을 했던 그리고 이제 부스트래핑이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딱 있는 만큼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 거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에펙추에이션이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인맥 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제 뭔가를 나의 재능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봤을 때 시작을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3: 그러네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아팠잖아요. 네네. 한 주 동안 이제 누워 있으면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챗GPT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수입 유통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해놨는데 하나도 대박이 터지지 않았다. 아하.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이 뭘 하냐면 그래서 나는 뭐 사업을 잘 못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GPT가 사장님은 사업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템 선정을 잘못하셨어요.
1: 돌려가기인데?
3: 어, 그래?
1: 챗GPT가 그렇게 설계가 앉아있는
3: 사장님은 왜 얘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네?
2: 아니 그 AI한테 저희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 건데 동서 AI한테 너나 누군지 알지? 내 험담 해봐. 라고 하면은 겁나 잘해요. 진짜로 노트북을 닫고 싶을 정도.
1: 네. 똑똑해졌다니까요 요즘.
2: 아 왜냐면 그 동안에 내가
3: 대놓고 사장님은 아이템을 잘못 고르셨어.
2: 아니 근데 뭐 혹시라도 나중에 또 저기 하시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내 험담. 아 이렇게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3: 그러게요.
2: 됐는데.
3: 그러게요.
2: 네.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주도 중꺾만 하시고 예? 혹시 포기한 일 있으시다면은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1: 주말은 쉬시고
3: 좋네요.
2: 네. 이만 달려보고 마크 튜브의 시작의 아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1: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children admitted to hospital for long-term stays every year. Sometimes their little bodies, which are attached to drips and lines, can get tangled in their clothes. Super T takes that anxiety away. It's a medical garment given free of charge, and it's disguised as a superhero t-shirt, which opens under the arms for thermometer access and has press studs evenly spaced to bypass tubes and lines. This children's charity has partnered with Disney for some Marvel editions, and it's got some special star power backing, with Thor actor Chris Hemsworth lending his support.
2: When I put on my suit, my costume and the Avengers, it makes me feel like I can take on anything. Stay strong, stay brave. We're here for you. We love you.
1: To see how you can help, head to supertee.org.au. That's supertee.org.au.
3: 어린이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홍역, 백일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나이가 65세 이상이신가요? 이번 겨울 자신과 타인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백신을 알아보세요. 독감, 매년 맞는 독감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최선으로 보호해 줍니다. 지금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예약하세요. 또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ealthdirect.gov.au/newfluvaccine.
4: This is your local radio station, Alive 90.5, keeping you up to date with local issues and events in the hills, Parramatta and Cumberland areas.
5: Alive 90.5.
3: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커뮤니티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제목이 군제라고 합니다.
6: 군체.
3: 군체?
6: 네.
3: 한국형 좀비 영화. 제가 좀비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6: 아, 그래요?
3: 제가 뭐 킹덤, 트레인 투 부산, 워킹 데드 시리즈는 다 봤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 I am Legend. 아, 이런 좀비 영화는
6: 몰라요.
3: 이거 윌 스미스가 나온 거예요. 아, 네. 강아지랑 같이 나오면서
6: 맞아요.
3: 엄청 혼자 남아서 그 이상한 좀비들과 맞아요. 싸워나가는 건데 햇빛만 비치면 좀비들이 들어가는
7: 셰프 단마리랑 같이 나왔던
3: 네, 네. 그 강아지가 죽을 때 그의 아픔이 나한테 다 전달이 돼서
6: 저는 최근에 있었던 거 뭐. 누구죠? 조정석 나왔던 거
7: 아, 그
6: 코믹 코믹 좀비
3: 내 딸의 코믹 그거?
7: 그건 좀
3: 그건 좀
6: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3: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전 킹덤이에요.
7: 저 킹덤 정말 재밌게 봤어요.
6: 안 봤던 것 같아요.
3: 진짜 그건 그 너무 멋있어.
7: 보라색깔 꽃 있을 것 같아.
3: 아니 그리고 한복과 궁궐과 네. 이 좀비가 이 조화가 네. 너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한국산 좀비는 사실 무섭진 않아요.
6: 아 그래요?
7: 그게 우리가 귀여워.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3: 귀여워. 어딘가 모르게 약간 귀여워.
6: 강씨 아니야? 강씨? 뭐,
3: 그런 느낌 같아요. 우리 저기 신희준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7: 저는 좋아해요.
3: 어떤 건?
7: 저도 킹덤 정말 킹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 혼자 봤죠.
3: 왜?
7: 아내는 이런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 외에는 아무런 장르를 보지 않아요.
6: 나하고 맞다. 저도 로코 좋아합니다.
3: 그럼 저기 좀비 영화 안 보세요?
6: 그 아까 얘기했던 제목은 모르지만 뭐 내 딸은 좀비지. 그거는
3: 그런 코미디?
6: 재밌게 봤는데 그 말고 다른 좀비들은 일부러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3: 저는 그 더 워킹 데드 시리즈가 매년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 시리즈가 지금 아마 12년, 13년째 나오고 있어요.
6: 아니 좀비가 그렇게 오래 가요?
3: 그래서 이제 가끔 갔다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옷장에서 이제 먹을 걸 봤는데 날짜가 좀 지났어. 야 좀비들은 이거 먹던데.
7: 아 이거는 존버.
3: 야 먹을 네. 게 없으면 이런 걸 해도 먹고 살잖아. 그렇죠. 데드맨 워킹에서 보면은 다들 이런 거 먹고 살던데.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6: 네. 근데 좀비가 이게 한국형 좀비물은 보면 다 이 전염병으로 나오잖아요.
7: 맞아요.
6: 감염을 시켜가는 거지. 얘들이 뭘 먹지는 않지 않아요?
3: 아 좀비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6: 사람들이.
3: 거기 남아 있는 걸 먹죠.
6: 그러니까 좀비는 왜 그러는 걸까? 왜 감염을 시키죠?
7: 그러네. 생각을 안 해봤네요.
6: 그러니까 열심히 감염만 시키는데 그 전 살아있는 사람 전부 좀비화 시키는 게 걔들이 목표인가?
3: 그럴 수도 있겠죠.
7: 근데 그게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6: 근데 좀비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7: 그렇죠.
3: 그렇지.
6: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3: 갑자기 좀비가 왜 죽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사는지는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 갑분 다.
3: 자 그리고 지금 준입니다.
6: 신이 준.
3: 아니 그 준 네. 말고 그 준 말고 2026년의 준. 네. End of season. Financial year. 호주는 financial year end가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일즈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든지 하나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신이 준?
7: 지금은 없어요.
6: 오, 네. 다 가진 남자.
7: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은 진짜로 별로 이렇게 뭘 구매한다거나 뭘 사는 거나 이런 게 별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재미는 없는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밸런스가 저희 집에 잘 맞아서 아내분께서 많이 좋아하세요.
6: 이거
3: 잠깐 여기서 질문을 바꿀게. 네. 질문을 바꿀게. 자, 와이프가 뭐든지 하나 살 수 있다면 뭘 사고 싶어 할까요?
7: 사고 싶어 하는 걸 저희 그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살아가고
3: 있죠.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엔드 오브 시즌이랑 뭐든지 사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7: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3: 아니 와이프 보고 사라 그랬을 때 와이프가 뭘 고를까?
7: 아 주얼리? 오.
3: 현명하네.
7: 네, 근데 참고로 주얼리는 엔드 오브 파이낸셜 이후에 세일 안 하는 것 같던데.
6: 다 해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모든 상점을 가면 End of Financial Year 세일이라고 붙여놓잖아요. 네. 진짜 세일이 맞는 건지 그냥 무늬만 세일인 건지 특히 주얼리 같은 것들.
3: 그게 다 세일은 아니고요. 세일 품목과 불품목이 있어요. 네. 그게 상술이라서. 네. 그러면 우리 달디는 내가 뭐든지 하나 살 수 있다면 지금 뭘 하나 사고 싶어요?
6: 저 세일하면 집.
7: 아 축하드립니다. 집은 언제나 포세일이에요.
6: 집이 필요해졌어요.
3: 아 그래요?
6: 집 하나 사야 돼요.
3: 근데 만약 와이프가 뭐든지 하나 산다 그러면 와이프는 뭘 살까?
6: 집입니다.
3: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6: 집이 필요한 시즌이 됐어요.
3: 네.
6: 우리 수 디제이님은 뭐 사고 싶으세요?
3: 저는 우리 신랑 기타를 하나 사주고 싶어요.
6: 등등.
3: 아니 기타 등등 말고 기타. 기타.
6: 어떤 기타요?
3: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저희 신랑이 기타가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7: 네, 그러니까요.
3: 소리가 다 틀리대.
7: 그렇겠죠?
6: 아니, 기타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어쿠스틱.
3: 포크도 있고, 뭐 일렉트릭도 있고. 아니, 근데
6: 뭘 사주고
3: 같은
6: 싶어요?
3: 그때
7: 베이스도 일렉트릭? 있고.
3: 일렉트릭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저희 신랑은 키보드를 하나 좋은 걸 사서 쓰잖아요.
6: 네.
3: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소리가 변한대요.
6: 키보드가
3: 나는 몰라.
6: 우리 형님 귀가 변하는 거 아닐까?
3: 나는 모르는데 소리가 변한대.
6: 노화로 인해서 귀가 어떻게 좀
3: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타.
6: 기타를.
3: 우리 남편도 기타.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BTS의 아리랑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멜번에서는 마블 스테디움에서 2월 12일 13일 날 하고요. 시드니는 어커스터디움에서 2월 20일 21일 날 하는데요. 저는 21일 표를 두 장을 샀습니다.
6: 저는 필요 없는데 왜 또. 감사합니다. 여기 가시는군요.
3: 근데 두 집 다 애들이 있어서 애들 사지 않았어요?
6: 저희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7: 저희도 지금은 이제 관심. 예전에는 관심이 많아서 BTS 콘서트를 한국에서 했을 때 그거를 생중계로 여기 CGV 극장에서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애들 극장에 그 봉 들고 가서 세 명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흐뭇하게 보면서 얘들 봐라 이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3: 그래요?
6: 네. 저희에는 아시다시피 막내는 스트레이키즈 또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월드 콘서트 시작했대요. 아마 그거 오면 또 가자 그럴 것 같아요.
3: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콘서트가 라이브 콘서트는 하나예요. 싸이.
7: 아.
3: Wet and Wild 콘서트. 물 그거.
6: 흠뻑 쇼.
3: 네. 재작년에 갔었거든요.
7: 오.
3: 너무 좋았어요. 아는 사람 혼자
6: 여기, 여기서도 해요?
3: 아니요.
6: 아, 한국이
3: 서울 가서 네. 일부러 그걸 날짜를 맞춰가지고 거길 찾아가서 했는데 사실 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같이 가자고. 아무도 안 가고 싶대. 다 싫대. 거기 가서 왜 물을 맞고 앉아있냐고. 근데 저 혼자 갔는데 네. 그게 참 재미있었던 게 그 많은 관중 속에 하나에 있으면서도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어 그러면 다 같이 뛰거든요.
6: 네네.
3: 그러면서의 그 동질감 우리는 하나다
6: 네.
3: 그게 차 오는데 어쨌든 제가 그게 버킷리스트였고 그걸 이뤘습니다. 그래서 BTS는 사실 제 제너레이션은 아니지만 BTS의 아리랑을 어커 스튜디움에서 들어보면 그 감동이 또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아무래도 현장감은 또 이거는 뭐 무시를 못하죠.
3: 그럼요. 그럼요.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노래 듣고 마지막 가이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우 김진표의 좀비 듣겠습니다.

0: Hit 90.5.
1: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좀비.
2: 될 뻔했어요.
1: 자, 아까 했던 트리비아.
2: 네네.
1: 네, 앤서를 주시죠.
2: 네, 첫 번째 질문은
3: 두구두구두구두구.
2: 네, 두구두구입니다. 코알라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요? 정답은 3번 20시간. 20시간이었습니다.
3: 네, 코알라는 이건 누가
1: 내가 가장 가깝죠. 23시간이라고 그랬잖아.
3: 네, 그런 거죠. 저 사실 코알라를 어디죠? 타룬가주를 갔는데 어우 거의 술 취한 아저씨처럼 이렇게 나무에 걸터앉아서 자는 거 보고 깜짝 충격받은 네. 적이 있었습니다.
2: 그렇죠. 사실 뭐 코알라는 출근 안 하는 저희들의 롤모델. 자,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아까 전에 3번 차, 티였습니다. 네, 커피가 아니라
1: 역시
2: 티입니다.
1: 인구수를 어쩔 수가 없군요.
2: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3번 바나나는 과일일까요? 이거 아까 갈렸었죠?
3: 네.
2: 네. 1번 과일, 2번 채소였는데 정답이 채소래요.
1: 오!
2: 네. 식물학적으로는 베리에 가까워서 채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3: 오, 그래요?
2: 베리는 과일 같았는데 어쨌든 네. 여기서 채소라고 하니까.
3: 베리 실망입니다.
2: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참 논의가 많았던 호주 국기에는 별은 몇 개일까요?
3: 네.
2: 네. 정답은 7개입니다.
3: 오?
1: 네. 어디 썼지?
2: 오. 네. 여기서 보니까 남십자성 5개, 네. 영방성 1개,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별이 하나가 또 있대요. 제 생각엔 호바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총 7개라고 네.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재밌었던 마지막 질문. 사람은 평생 침을 얼마나 만들까요? 약 2만에서 3만 리터라고 와. 합니다.
1: 내가 맞았네.
2: 네. 네. 네.
1: 지금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달팽이.
2: 네, 네. 근데 침은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한참 지금 생산 중이에요.
3: 그렇죠. 네.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안으로. 네. 네.
2: 그리고 보너스 질문이 달팽이는 이빨 몇 개 있느냐? 정답은 수천 개입니다.
1: 와, 이거 떨어졌다. 네.
2: 이게 무려 1만 개 이상인 종류도 있다고 해요.
3: 와.
2: 근데
3: 어떻게?
2: 그 조그만 게 1만 개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이빨. 그러니까 이빨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겠죠.
3: 아니, 그거보다 누가 1만 개를 헤아려 봤을까요? 그 조그만 거에서 어떻게 1만 개를 헤아렸지?
1: 아, 사람 침을 2만, 3만을 어떻게 알았을까?
3: 그럼,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침이 나오는 양이 있으니까.
2: 네.
3: 시간당 뭐, 얼마를 흘리는데 보통 몇 년을 살면은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이거는 가능한데 달팽이 이빨 개수를 헤아렸다.
1: 대단한데요.
3: 그러게요. 네.
2: 이거는 좀 저도 많이 놀랐었어요.
1: 네. 이기지 못한 일이었어요.
3: 연체 동물이 이빨이 있다고? 와.
1: 이빨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 웃기네요.
2: 하나 잠깐 하나 삐집고 하나 들어가면은 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다이어트 얘기할 때 살짝 생각했던 약간 그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장마철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아 이거 아시나요?
3: 저는 알죠.
1: 다이어트?
2: 하시는 분들이 장마철을 제일 싫어해요.
3: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네. 말씀해 드릴게요.
1: 네.
2: 왜 싫어하죠?
3: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장마철을 싫어하는 이유.
2: 네.
3: 비만 와서.
2: 네, 맞습니다.
3: 주구장창 비만 와서.
1: 아재 개그였네. 아,
2: 네, 또 이런 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뭐 중공마 이런 것처럼 한의사가 카지노 가서 하는 말.
1: 아. 뭐라 그래요?
3: 인생은 한방!
2: 한방! 네, 아까 전에 잠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잠깐 틈을 이용해서 깨알 개그로.
1: 맞습니다.
3: 네. 역시 저랑 그리고 코드가 저희, 맞아요.
1: 네. 저희 인스타그램 새롭게 단장했다면서요?
2: 네.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 유튜브 그것도 사연 신청란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은
3: 네.
2: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연들 눌러주실 수도 그러니까 함께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댓글 네, 그 다음에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첨을 해가지고서 함께 또 공유도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 네.
1: 네, 그럼 인스타는 어떻게 찾죠?
2: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 굿모닝 프라이데이 한국말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 골뱅이 GMFSYD 눌러주셔도 저희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왜 이거 안 읽어요? 좆댓구알.
2: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라서.
3: MZ들한테 배우는 신조어라면서요.
1: 네.
3: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이렇게 두 시간 달려왔습니다. 저희 요 방송 끝난 뭐가 있다고요?
0: 월드컵.
3: 대한민국 멕시코전이 11시부터 시작을 네. 합니다.
0: 멕시코리안.
3: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잠깐 여기에서 우리 승리를 몇 대 몇으로 할지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자, 달디.
3: 저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무승부 가겠습니다.
0: 어? 아, 저 하려고 했는데.
1: 자, 그럼 시즌.
0: 아니죠. 몇 대면 무승부가 중요한 거예요.
3: 2까지 너무 많이 갔고 1대 1 무승부 가겠습니다.
0: 저는 그냥 2대 1로 이긴다.
1: 오. 네. 저도 2대 1로 이긴다.
0: 어? 아, 네.
3: 같으면 안 되는데.
1: 안 돼? 안 돼? 그러면 3대 1로 이긴다 할까?
0: 아, 네.
1: 그 정도는 실력이 되나?
0: 저는 된다고 봐요.
3: 공은 둥그니까요. 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또 공은 둥그니까 굴러봐야 알죠.
1: 난 된다고 생각해.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3: 예전에 저희 독일도 이긴 팀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쯤이야.
3: 자, 대한민국. 지금까지 달디,
1: 수,
0: 네, 시아 PD 그리고 신희준이었습니다.
1: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3: 다음 주에도 승리 소식과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남은 하루도 굿데이 프라이데이.